나우야 소마요 아난라즈 아난니 뮤직 타리그파 등탄등탄 힌디 필름니기 트랑코 나시마나 가마탕이야 스칸가파 나시마나 메저 사업 예 필름니기 있고 가마칭이야 아리안